파벨 길릴로프와 카르멘 다니엘라의 4핸즈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 16개의 왈츠 작품 39 중에서 15번과 2번, 8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5번은 많이들 들어보신 곡, 익숙한 곡이었겠죠? 그런데 2번, 8번도 역시 좋네요. 이렇게 4핸즈 연주, 두 피아니스트가 한 대의 피아노에 앉아서 연주하는 모습은 귀로 듣기만 해도 참 정겹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라면 함께하는 시간이 참 그리울 만도 한 그런 여유가 여러분에게 꼭 찾아들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참 반가운 문자가 왔는데요. 9839 쓰는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93.1은 클래식 기타를 처음 접한 지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때 제가 방송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 이후 고정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은 은퇴 후 강원도 양구에서 라그리마를 연주하며 지난 일들은 흐르는 음악의 강물이 가져가고 있다고. 타레가의 라그리마를 연주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인생 2막. 나를 많이 느끼며 삽니다. 늘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또 신윤주님이 가정음악계에 기대고 또 이길 것은 이깁니다 하셨습니다. 가정음악에 기대고 계시고 이길 것은 이기며 사시는 9839 쓰는 분, 즉 질 건 져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 지혜롭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9839 쓰는 분의 마음 잘 받았고요. 기타 연주 그래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참 그 작은 손이 경이롭습니다. 기타 연주는 그렇게 거의 막 기타의 여신처럼 연주하시는데 손은 참 자그마하시더라고요. 기타리스트 박규휘의 연주로 두 곡이에요. 먼저 미구엘 류벳의 성모의 아기 엘 노이 델라 마레, 그리고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D장조 커크패트릭 178번 기타 연주로 들어보시죠.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D장조 커크패트릭 178 워낙 건반 악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을 한 손으로 넣끈히 연주해낸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미구엘 류벳의 성모의 아기 엘 노이 델라 마레 역시 박규희 기타리스트의 연주였어요. 0261 쓰는 분입니다. 제목은 잘 모르지만 바흐의 합시코드 연주곡 듣기 편한 곡으로 부탁합니다. 하트 두 개 뿅뿅 하셨습니다. 어떤 곡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준비한 곡은요. 프랑스 모음곡입니다. 건반악기 독주 모음곡인 프랑스 모음곡인데 바흐가 모두 6개의 프랑스 모음곡을 남겼습니다. 역시 독주 모음곡인 6개의 영국 모음곡보다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더 친밀한 느낌, 또 우아한 느낌이 드는 프랑스 모음곡이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는데 들어보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6개의 프랑스 모음곡 중에서 5번 오늘 골랐습니다. 전곡 감상하실 텐데요. 작품 번호는 바흐 작품 번호 816, 조성은 G장조입니다. 알르망드, 꾸랑드, 사라방드, 가부트, 부레, 르르, 지그 이렇게 춤곡으로 춤곡 형태로 지어진 이 곡 리차드 이가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들으셨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5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816이었습니다. 알르망드, 꾸랑트, 사라방드, 가보트, 부레, 루르, 치그 전곡 들으셨어요. 이런 곡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내가 왕이지 뭐 싶으시죠? 바로 그 음악의 고급스러움, 우아함, 편안함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먼저 오늘은 주 전반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봅니다.

1914년 6월 29일은 체코의 지휘자 라파엘 쿠벨릭이 태어난 날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야간 쿠벨릭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살에 체코피를 지휘하면서 데뷔했고요. 1946년 프라이봄 국제음악제를 만들고 개막 공연을 지휘하면서 체코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7년 6월 30일에는 핀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에사페카 살로넨이 태어났습니다. 1979년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을 처음 지휘한 그는 자신을 지휘하는 작곡가라고 표현하면서 작곡가, 지휘 두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데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을 이끌었고 최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와의 임기를 마친 후 2027년 파리 오케스트라의 수장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1927년 7월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바르톡이 직접 피아노 협연을 맡았고 지휘는 프루트 뱅글러가 맡았지만 지나치게 파격적이라는 이유로 초연 당시에는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타악기적으로 사용한 이 곡은 독창적인 바르톡의 음악 세계를 대표하는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벨라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을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합니다. 바르톡 피아노 협주곡 1번 A장조 가운데 오늘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준비했는데요. 에사페카 살로넨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LA 필하모닉 음악감독을 역임했잖아요. 그 당시에 녹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에사페카 살로넨의 지휘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피아노의 예핀 브론프만입니다. 이어서 드보르자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오코 들으실 텐데요. 라파엘 쿠벨릭이 이끄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91년 10월 스메타나홀 실황입니다.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91년 10월 스메타나월 실황으로 들으셨습니다. 드보르작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콘 푸코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벨라 바르톡 피아노 협주곡 1번 A장조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알레그로 피아니스트 예핀 브론프만 엘사 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팝 클래식 기다리셨죠?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니 팝 클래식 하는데 예스터데이는 언제 나오는 거야? 하시는 분 혹시 있으셨겠죠? 클래식 연주자들이 팝송을 편곡해서 이렇게 부르고 연주하는 곡 가운데 가장 많은 곡이 어쩌면 비틀스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틀스야말로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니까요. 오늘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존 레논이 비틀스 해체 후에 솔로로 처음 발표한 정규 앨범 이매진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Oh My Love. 이 곡은 카운터 테너 필립 자르스키 그리고 프랑스 태생의 미국 싱어송라이터 로즈메리 스탠리가 함께 노래합니다. 첼리스트 돔 라 네나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비틀스 시절 폴 매카트니가 작곡 작사한 Yesterday, King's Singers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폴 매카트니의 Yesterday, King Singers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존 레논의 Oh My Love, 카운터 테너 필립 자르스키, 그리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로즈메리 스탠리, 첼리스트 돔 라 네나의 연주였는데요. 와, 전 처음 이 연주를 들었는데 참 새롭네요. 뭔가 존 레논을 아주 기리면서 곱게 곱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이에요. 4595 쓰는 분, 태어난 지 2주 된 첫 소녀 윤서를 만나러 가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기대되고 긴장돼요. 100일의 접종도 완료했고 오늘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친정어머니가 그리우면서 눈물이 나는지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되고 보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4595 쓰는 분, 그 마음도 참 소중하네요. 손주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가는 마음, 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요. 3793 쓰는 분, 칠순이 가까워지는 아내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려고 피아노 배운 지 2년인데 오늘 드디어 발표해야 합니다. 시인과 나를 연주합니다. 늦은 도전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이선희 여사 화이팅 하셨어요. 야, 진짜 우리 모두가 위대한 예술가죠. 이렇게 이선희 연주자를 포함해서. 그런데 아티스트가 되려면 그 아티스트를 알아봐주는 객석에 청중이 있어야 되는데 3793 쓰는 분이 그 멋진 청중 역을 해주셔서 이선희 아티스트가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자, 두 분의 신청곡 함께하면서 두 분께 커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슈만 어린이 전경 중에서 트로이 메라의 마르타 아르헤르츠 피아노 연주고요. 연주하신다는 프랭크 밀스의 시인과 나, 프랭크 밀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합니다.

프랭크 밀스의 시인과 나, 프랭크 밀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 슈만의 어린이 전경 작품 15 중에서 일곱 번째 곡 트로이 메라의 꿈, 마르타 아르헤르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렇게 주말에는 라흐마니노프 듣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준비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27 중에서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유진 올맨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4분 연주 시간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와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들었습니다. 유진 올맨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 이 곡 들으시면서 가만히 집중하셨어요? 아니면 3악장 끝나고 아, 더 이상 못 참아 커피 한잔 마시자 하셨어요? 아, 좋은 주말 가정음악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7월에 만나볼 음악가는요,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최초의 기회는 언제였나요? 1985년 핀란드에서 열린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에서 그리스에서 온 16살의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선에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면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한 그의 이름,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불과 1년 전 아테네에서 솔리스트로 데뷔한 카바코스는 이전까지 이렇다 할 경력이나 국제무대 경험이 없는 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기지 않는 거침없는 기교, 그러면서도 과장되지 않고 악보에 충실한 절제된 해석을 선보이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죠. 그리고 카바코스가 자신의 첫 번째 국제무대로 머나먼 핀란드에서 열리는 시벨리우스 콩쿠르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벨리우스 협주곡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 콩쿠르를 선택했죠. 어머니를 위해 참가한 시베리우스 국제 콩쿠르를 계기로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대회 이후 시베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은 카바코스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레퍼토리가 됐죠. 1991년 그는 BIS 레이블과 함께 이 곡을 음반으로 녹음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주되는 1905년 개정판과 시벨리우스가 이 곡을 처음 완성했을 당시 초판 버전을 함께 녹음해서 두 곡을 나란히 음반에 담았습니다. 특히 초판 악보를 사용한 연주는 이전까지 정식으로 녹음된 적이 없었는데요. 오리지널 악보를 소장하고 있던 시벨리우스 가족들은 최연소 시벨리우스 콩쿠르 우승자인 카바코스에게 기꺼이 연주를 허락하고 악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성사된 세계 최초 녹음에는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와 라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시벨리우스의 고향 핀란드 출신 연주자들이 참여하면서 완성도를 높여줬고 1991년 그라모폰상의 영예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카바코스는 초판 악보를 받았을 때 감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 초판본의 악보를 본 순간 시벨리우스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음악을 써내려 갔는지 이 협주곡의 탄생 과정에 대해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그건 한마디로 거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초판본 연주를 들어봐야죠.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47 3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개정판보다 초판본은 2분 정도 더 깁니다. 개정판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초판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일까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오스무 벤스케가 지휘하는 라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47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레오니다스 카바쿠스의 바이올린 오스모 벤스케가 지휘하는 라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개정판이 아닌 초판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거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크라이슬러 서주와 알레그로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엘렌 메르스의 피아노 연주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주은 전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의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주영입니다. 이란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서는 실수로 가져온 친구의 노트를 돌려주기 위해서 길을 찾아 나서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어른들은 길을 묻는 그 아이의 말을 흘려듣기만 하죠. 오직 동네에서 나무 문을 만들어주는 목수 할아버지만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줍니다. 세월이 흐르며 할아버지가 만든 문들은 단단한 철제문에 밀려 조금씩 사라져가지만 할아버지의 문에는 여전히 특별한 아름다움이 남아있지요. 밤이 되면 집집마다 켜진 불빛이 그 문살을 지나 이웃집 벽에 고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각자가 밝힌 작은 빛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그림자로 닿는 일.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헨리 몽크의 Abide With Me 오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안소니 웨이와 어핑햄 학교 합창단의 노래 그리고 다니엘 필립스의 오르간, 닐 페이지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심포니아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코너 개희승의 음악 거물기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잊혀진 음악에 다시 빛을 비추고 마음에는 작은 추억 하나 더하는 시간. 계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허물기.

0: 음악학자 계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계셨습니까?
1: 네.
0: 오늘은 어떤 음악을 보내주시나요?
1: 지난주에 이어서 19세기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베르나르트 몰리크의 실내악 준비했습니다.
0: 네, 아주 좀 전통적인.
1: 점자는. 네. 지난주에 피아노 3중주 들어봤잖아요.
0: 네.
1: 오늘은 좀 독특한 편성의 작품 들고 왔어요.
0: 네.
1: 뭐 일단 첼로 비올라가 추가된 피아노 4중주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룻과 함께하는 2중주 그다음에 5중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실 몰리크의 음악 인생에서 그 플룻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악기예요. 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0: 재밌네요.
1: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악기가 아니라 어떤 한 친구와 연결된 또 그런 사연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음악 들으면서 또 차차 나누면 될 것 같아요.
0: 예, 안 그래도 지난주부터 이제 몰리크 이름을 검색하면서 봤더니 플루트 곡이 많은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왜 그럴까.
1: 네.

0: 너무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별로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오늘 알 수 있겠네요. 어떤 작품부터 감상할까요?
1: 피아노 사중주부터 먼저 들어보죠. 이 작품 71번인데 이 몰리크가 출판한 마지막 실력 작품입니다.
0: 네.
1: 그 출판 시점이 1870년이거든요. 근데 몰리크는 69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사후 출판 된 작품이고요.
0: 네.
1: 그 사후 출판하면 이제 갑자기 또 저희 한동안 만났었던 그 에드와르트 프랑크가 떠오르는데
0: 아직 그의 여운이 남겨졌습니다.
1: 근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프랑크는 이제 그 완벽주의자 어떤 그런 성격 때문에 평생 출판을 미루다 보니까
0: 네.
1: 뭐 이제 이렇게 출판 못하고
0: 그러니까요.
1: 세상을 떠난 거고 몰리크는 정반대였고요. 뭐 생전에 아주 활발히 출판하고 또 연주하고 뭐 굉장히 공적인 작곡가였습니다. 네. 몰리크는 이제 본인이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했고 또 본인이 워낙에 평생 현악 사중주를 연주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런 사람이 생애 끝자락에 피아노를 이렇게 추가해서 실내악을 썼다라는 사실을 좀 되새겨보면 또 궁금해집니다. 이 음악이
0: 그러네요.
1: 어떨지. 그래서 지난주 감상한 이 피아노 삼중주와 마찬가지로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연주도 이게 또 2019년에 처음 발표된 앨범인데
0: 네.
1: 이게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연주예요.
0: 네. 정말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녹음이 있어서 진짜 기쁜 일이에요.
1: 네. 네.
0: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19세기 독일 작곡가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7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론도 비바체 전곡입니다. 파르나수스 아카데미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71 전곡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파르나수스 아카데미의 연주로 들어봤고요. 전악장을 들어봤는데 저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비장한 네, 나의 네. 인생의 모든 경험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농축해서 좀 진지한 음악일 줄 알았는데 예상을 뒤엎고 아주 맑고 투명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네. 와 이렇게 사심 없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좋은 인품의 음악가였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1: 네, 네. 그 욕심 없는 음악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말 사람마다 그냥 그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저희 프랑크 음악 만났을 때 제가 말년의 양식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뭐 맞아요. 그냥 핵심은 뭐 이런 거였습니다. 노니언의 거장이 반드시 어떤 평온한 뭐 완성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오히려 어긋나거나 뭐 거칠고 뭐 심지어 저항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몰리크의 네. 이 마지막 사중주는 사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그 말년의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집중할 만한 그런 음악은 아닌 셈이죠.
0: 그렇죠.
1: 굉장히 그냥 평온하고 네. 화해롭게 네, 어떻게 네. 표현하면 또 어떤 작곡가에게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무엇이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베토벤 같은 작곡가가
0: 그렇죠. 그랬던, 대표적으로.
1: 네, 그랬던 네. 거고요. 그리고 몰리크처럼 그냥 또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양쪽 다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언어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키다 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느 쪽이 됐건.
0: 네.
1: 그러니까
0: 네. 맞아요.
1: 사람은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0: 네.
1: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음악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몰리크의 초기작 들어볼게요.
0: 초기작.
1: 네.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0: 방향이 달라지네요.
1: 네. 그리고 경쾌합니다.
0: 네.
1: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주.
0: 플루트 나왔습니다.
1: 네. 이거 굉장히 좀 생소한 조합인데 플루트와 바이올린. 피아노라도 있으면 뭐 말을 안 하겠는데 둘만 있어요. 몰리크가 뮌헨에서 젊은 시절 보낼 때 아주 가까이 지낸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냥 뭐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고 플루트 연주자 테오발트 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0: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1: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플루트 운지법 그리고 뭐 이 악기 메커니즘 뭐 이른바 이제 우리가 뱀 시스템이라고 네. 부르는 이걸 발명한 그 뱀이에요.
0: 그 뱀이군요.
1: 네. 뭐 이제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금세공사 아들이었고 그래서 손재주가 뭐 아주 그냥 타고났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고 1832년부터 플루트 개량에 매달려서 47년에 뭐 특허를 내기도 했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요약하면 악기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에요.
0: 네.
1: 그리고 악기의 역사를 바꿨다는 건 그 악기 레퍼토리의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0: 그렇죠.
1: 동시에 당대의 비르투오스 연주자이기도 했고요. 몰리크와 뱀이 함께 독일 순회 연주를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0: 네.
1: 그 아무래도 이제 둘이 친구였고 같이 공연을 다니다 보니 몰리크가 말하자면 이제 친구를 위한 플루트 작품을 여러 쓰게 된 거죠.
0: 각별한 사이였겠습니다.
1: 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이 사실 지금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1823년에 쓴 플루트 협주곡.
0: 예.
1: 이 작품은 뭐 지금도 사실 기억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
0: 그렇죠.
1: 주요 레퍼토리라고 그렇죠. 해도 좋을 정도로.
0: 네.
1: 그리고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려고 쓴 아주 초기작 뭐 이를테면 이제 오늘 감상할 플루트과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주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거 들어보시면 너무 예쁩니다. 이 뱀하고 몰리크의 협업 아닌 협업. 뭐 이제 사실 이 두 사람은 어떤 뭐 역사에 뭘 남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친구니까 같이 공연하기 위해서 협업을 한 걸 텐데
0: 네.
1: 이게 이제 의도치 않게 19세기 플루트 음악 발전에 또 큰 영향을

0: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음악 사학자들도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뱀이 이 플룻이라는 악기의 어떤 기술적인 완성을 제공을 했다면 몰리크는 이제 거기 어떤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또 제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주장인 건데, 오늘 들어볼 이 이중주도 이제 말하자면 이 우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친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주고받는 음악적인 대화, 뭐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1: 곡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네, 슬쩍 듣고 왔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주 G장조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레토 파르나수스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1802년에 태어나 1869년 세상을 떠난 19세기 독일 작곡가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주 G장조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알레그레토 감상했습니다. 파라나수스 아카데미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KBS 음악실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주라는 편성은 오늘 처음 사실 들어본 것 같아요.
1: 네, 흔하지 않죠.
0: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모니를 만들어낸다는 것인가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2: 근데 너무 듣기 좋죠.
0: 너무 좋았어요. 진짜. 플루시 이제 바람처럼 날면 바이올린이 받쳐주고 또 자리를 바꾸고 좀 알레그레토 구간으로 갔을 땐 무언가 저는 2인 삼각 경기도 생각났거든요.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연주가 참 아름다웠는데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선율도 들리고 네, 그랬어요.
2: 네. 네.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흔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네. 이 작품도 이제 당대 인기 오페라 선율. 예, 이렇게 가져와서 주제로 사용하고 또 변주하고 뭐 이제 그랬던 거겠죠.
0: 네.
2: 이 작품은 특히 이제 베버의 마탄의 사수의 아하. 마지막 찬가를 가져온 곡으로 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
0: 그것이었군요.
2: 네. 뭐 19세기 전반에 워낙 이제 흔했던 작법이기도 했고요. 뭐 리스트 같은 작곡가도 뭐 오페라 무슨 무슨 주제에 의한 네. 뭐 이런 거 네. 너무 많잖아요.
0: 아. 그런 것이었군요.
2: 네, 이게 요즘 귀에는 뭐 그냥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짜집기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 청중에게는 이게 그 재미 아닌 재미였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네.
2: 누구나 들으면 어, 나 저거 알아.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 이 작곡가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0: 아하.
2: 그러니까 이제 좀 소소한 재미도 안겨주는 그런 작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2: 플루시란 악기도 사실 이 개량도 거치고 뭐 이러면서 역사 속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좀 역할 변화, 위상 변화도 좀 있었는데 사실 플루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독립적인 악기로 사용이 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점점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피아노나 아니면 뭐 이제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에게 좀 주도권을 이제 내어주다 보니
0: 네.
2: 말하자면 이렇게 약간 장식용 악기처럼 이렇게 서서히 좀 위상 변화를 맞게 되기도 했는데
0: 네.
2: 이제 그런 변화 가운데에서도 이 몰리크와 뱀의 협업이 아주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법한 플루트 작품들을 다소 남기게 됐다는 사실도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2: 플루트 포함된 몰리크 실내악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또 재밌는 편성입니다. 플루트 바이올린, 두 대의 비올라, 첼로를 위한 오중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
0: 네, 이런 편성도 있군요.
2: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바이올린이 원래 두 대였을 텐데 한 자리를 플루트에게 내준 거겠죠.
0: 네. 아.
2: 그리고 이제 대신 비올라는 두 대인 거고요.
0: 네.
2: 두 대의 비올라와 첼로가 만드는 이렇게 좀 낮은 음역대에 뭐 어둡기도 하면서 좀 포근하기도 한 이제 그런 소리가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플룻이 밝은 빛처럼
0: 영롱하게
2: 네네 그래서 떠오르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주 영리한 음색 설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0: 네.
2: 소리를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악장 론도 악장 준비했으니까 바로 들어보시죠.
0: 네. 기대되네요.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플루트, 바이올린, 두 대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오중주, D장조 가운데 4악장, 론도 비바체, 파르나수스 아카데미의 연주로 들어봅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베른하르트 몰리크의 플루트, 바이올린, 두 대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오중주 가운데 4악장 론도 비바체, 파르나수스 아카데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머, 이렇게 사랑스럽고 뽀송뽀송한 오중주가 있군요. 네. 악기가 다섯 대나 모였는데도 진짜 그 플루트의 그 영롱한 느낌 때문에 전체가 다 화사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곡은 좀 많이 우리가 연주회장에서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1: 아, 맞아요.
0: 왜 이렇게 잊혀져 버렸을까요?
1: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그건 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제일 쉬운 해석이지만 정작 역사학자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을 뭐 가장 자주 이제 나오는 해석은 그 너무 이제 전통적인 음악, 보수적인 음악. 혁신이 없었고 진보적이지 않았다.
0: 네.
1: 뭐 이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쉬운 단편적인 이건 해석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주장이고.
0: 아하.
1: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션베르크를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0: 아니지요.
1: 네. 물론 이제 역사의 기록은 됐지만 그게 사랑받아서 그럼 기록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고.
0: 맞아요.
1: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는 역사가 왜 모든 역사가 음악뿐만 아니라 그 왜 A가 아니라 B로 흘러가는지 뭐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이제 이론을 들고 와서 설명을 시도하는 건데, 그 분명한 건 오랫동안 몰리크의 음악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0: 네.
1: 들어볼 기회가 없으면 평가할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아직도 많지 않지만 조금 더 들려드리고 싶은 또 음악들이 있어서
0: 우와.
1: 그 다음 주에
0: 그럼?
1: 몰리크의 음악도 들고 올 거니까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이런 시간 참 늘 느끼는 거지만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계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계이승의 음악 거물기 토요일 코너 전해드렸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화분에 키우는 식물들은 때 맞춰서 분갈이를 해줘야 하죠. 잎과 줄기에 맞춰 뿌리도 성장을 하니까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식물이 더 크게 자라나길 바라면서 큰 화분을 고르는데요. 크기가 지나치게 큰 화분은 또 좋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이유가 있는데요. 뿌리가 아직 닿지 못하는 곳까지 흙이 넓고 깊게 퍼져 있으면 물이 오래 머물러서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예가들은 분갈이를 할 때 기존의 것보다 한두 치수 정도만 큰 화분을 원한다고 해요. 뿌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면적을 넓혀주는 거죠. 우리도 때론 기존의 자리보다 훨씬 큰 자리와 훨씬 더 큰 성취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뿌리가 닿지 못하는 곳까지 욕심을 내다보면 오히려 지치고 흔들리기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 가장 큰 화분을 탐내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뿌리를 뻗어보면 어떨까요? 어제보다 한 뼘씩 넓어진 자리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식물들처럼

슈만의 지고이나르 레벤, 유랑의 무리 작품 29의 3번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이 노래했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 너무 큰 화분을 고르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식물도 단계에 맞춰서 자라나듯이 사람의 성장에도 단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제안이 들어오거나 도약을 준비할 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인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월의 첫 주말입니다. 생생 클래식 문 활짝 열어놨고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들을 곡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4번 A장조, 도이치 574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레나 노이다워의 바이올린과 볼프강 브루너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4번 A장조 도이치 574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레나 노이다워의 바이올린과 볼프강 브루너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를 아놀드 쉔베르크가 이제 관현악 곡으로 편곡한 버전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피아노 4중주 1번 G단조 작품 25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라 징가레제 프레스토입니다. 미하일 산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원곡을 쉔베르크가 편곡한 피아노 사중주 1번 취단조 작품 25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라 징가레제 프레스토였습니다. 미하일 산데를링이 지휘하는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그 집시풍의 론도의 느낌을 이렇게 관현악 연주로도 잘 표현해낼 수 있다 감탄하면서 또 즐겁게 들어봤고요. 다음 곡은 드보르작의 현악 사중주입니다. 12번 F장조 작품 96번 아메리칸 가운데 1악장 드릴게요. 알레그로 만원 트로퍼 스메타나 사중주단이 연주합니다.

드보르자크의 현악사중주 12번 F장조 작품 96번 아메리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였습니다. 스메타나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우아한 느낌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번 가운데 3악장 왈츠 듣겠습니다. 알레그로 모데라토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필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 2단조 작품 64번 가운데 3악장 발스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주간 생클. 2026년 하반기의 첫 주말을 산뜻하게 열어줄 세 가지 소식이 도착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7월 1일부터 시작된 줄라이 페스티벌 소식인데요. 공연예술단체인 더 하우스 콘서트가 매년 여름 선보이는 줄라이 페스티벌 올해도 개막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리는 이 페스티벌은 베토벤, 브람스, 스트라빈스키 등 매년 작곡가 한 명을 지정해서 집중 탐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 틀을 깨고 국가로 주제를 확장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프랑스의 빛인데요. 클로드 드뷔시와 모리스 라벨을 중심으로 에릭 사티, 장 프랑세, 올리비에 메시앙의 작품 등 20세기 프랑스 음악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31일까지 7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라인업도 아주 화려한데요.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박종혜, 일리아 라시콥스키를 비롯해서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한수진, 김동현의 무대도 있고요. 첼리스트 김민지와 심준호, 문태국,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한여진도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줄라이 페스티벌은 7월 한 달간 대학로 예술가의 집뿐 아니라

아니라 경남 함안문화예술회관, 전북 고창 문화의 전당 등 전국 9개 지역 24개 공연장 및 살롱 공간에서 열리는데요. 혹시 우리 동네 근처에서도 진행되는 공연이 있나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첼리스트 한재민과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내년 12월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듀오 공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공연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일찍부터 프로그램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2027년 베토벤 서거 200주기를 기리면서 첼로의 신약성서라고 불리는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5곡 전곡을 하루에 몰아서 연주하기로 한 건데요. 두 아티스트는 2017년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이어 2021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나란히 입학했던 동기생이죠. 임윤찬이 한재민보다 2살 위지만 두 사람은 영재원 시절부터 실내악팀을 결성하는 등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사이입니다. 친구 사이를 넘어서 또 예술세계가 뚜렷한 두 연주자로 이들이 선보일 그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는 콩쿠르 소식입니다. 지난달인 6월 20일 피아니스트 이주원이 주니어 부문 우승을 차지하면서 화제가 됐던 2026 진아 바카우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또 한 명의 한국인 연주자가 입상을 했습니다. 이번엔 영 아티스트 부문인데요. 금호 영재 출신인 피아니스트 이재용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진아 바카우어 국제 콩쿠르는 반 클라이번, 클리브랜드 콩쿠르와 함께 미국의 3대 피아노 콩쿠르로 꼽히는데요. 19세 이상의 성인과 또 15세에서 18세까지인 영 아티스트, 11세부터 14세까지인 주니어 부문으로 나눠서 개최되곤 했습니다. 올해는 영 아티스트 부분과 주니어 부분만 진행됐는데요. 두 부문에서 각 한 명씩 한국인 입상자가 나온 거죠.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피아니스트 이주원, 이재용. 앞으로 더 멋진 무대에서 만나볼 날을 손꼽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주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감상하겠습니다. 백건우의 피아노, 게리 베르티니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였습니다. 백건우의 피아노, 게리 베르티니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는데요. 이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에서 이 2악장은 백미로 꼽히죠. 라벨이 이 곡을 작곡하기 직전에 미국 여행을 다녀와서 그때 받았던 재즈나 블루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이 2악장의 이런 좀 피아노 독주와 분위기가 완성되었다라는 후일담이 전해지는데요. 오늘 이 곡은 줄라이 페스티벌 개막 공연에서 연주가 됐어서 함께 들었어요. 주간생클 오늘 7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줄라이 페스티벌 그리고 한재민, 임윤찬 듀오의 프로그램 발표 소식 또 미국 진화 바카우어 콩쿠르에서 입상한 피아니스트 이주원과 이재용의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줄라이 페스티벌의 이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음악가들 누군지 알려드리자면 이제 개막 공연에서는 박강현이 지휘를 맡아서 피아니스트 홍석영이 협연하는 방금 들으신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또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등을 들려줬고요. 31일에 있을 폐막 공연에서는 지휘자 박흔대가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과 라벨의 쿠프랭의 무덤 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이관욱이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 페스티벌을 기획한 공연단체 더 하우스 콘서트는 2002년 7월 작곡가 박창수의 연희동 자택에서 열렸던 하우스 콘서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연주자와 관객의 거리를 대폭 좁힌 그런 공연들을 많이 선보여 왔죠. 무대와 객석으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호흡을 공유하는 그런 공연들인데요. 아늑한 공간에서 듣는 20세기 프랑스 음악들 어떨지 분위기가 더더더 좋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이번에는 한재민, 임윤찬 듀오의 내년 이제 프로그램에 서 연주될 곡이죠. 그 중에서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와 잘크의 첼로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작품 69번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프랑스 와잘크의 첼로 에릭 르사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0: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생생 클래식.
1: 매일 낮 12시 생생 클래식.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조르바 몽고 가운데 피날레였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미제레레였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주게로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저는 미제레레라고 해서 당연히 그 경건한 그 성가를 떠올렸었는데 왜 그 모차르트가 그 어릴 때 그 성당에서의 극비였던 그 미제레레를 한 번에 그 다성 음악을 다 외워서 막 안보해서 막 나중에 그 천재성을 인정받고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미제레레를 생각했었는데 좀 더 활기 넘치는 미제레레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우스 미오의 스카라무시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비프를 드미트리 아시케나지의 크라리넷과 이본 랑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티의 La Diva de l'Empire 노래 대신 오늘은 피아노 연주로 들었는데요. 장이브 티보드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미오의 스카라모시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비프, 드미트리 아슈케나즈의 클라리넷과 이본느 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작품 21번 가운데 4악장 안단테와 5악장 론도 알레그로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제임스 NS의 바이올린과 후안호 메나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작품 21번 가운데 4악장 안단테와 5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들으셨습니다. 제목은 교향곡이지만 실제로는 협주곡의 형태를 띈 곡이죠. 제임스 에너스의 바이올린과 후안 호 메나가 지휘하는 BBC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아렌스키의 모음곡 1번 가운데 로망스를 피아노 듀오입니다. 제노바 앤 디미트로프 부부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망스 두 곡을 이어들었어요. 엘가의 로망스 작품 62번이었습니다. 루이 로파스의 바순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아렌스키의 모음곡 1번 가운데 로망스, 피아노 듀오 제노바 앤 디미트로프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디단조에서 로망스 감상하겠습니다. 2악장이고요. 다니엘 바렌보임이 피아노 연주하고 그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디단조 가운데 2악장 로망스였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그가 지미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다음 곡은 존 토마스의 Echoes of a Waterfall입니다. 수잔 드레이크의 하프 연주입니다.

존 토마스의 Echoes of a Waterfall, 폭포수의 울림, 수잔 드레이크의 하프 연주로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은 블루 탱고입니다. 베르너 뮬러 자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봅니다. 얀 리제츠키의 신보가 발매됐는데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피아노 협주곡 22번 E플랫 장조 쾌열 482 얀 리제츠키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소나타 G장조 작품 번호 37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은 성악곡 준비해봤습니다. 오페라 이중창 들려드릴 텐데요. 독일어로 푸치니의 라보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명한 이중창인데요. 독일어 제목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어 제목, 우리에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 제목 대신에 직역을 해서 말씀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니의 라보엠 가운데 포슈필 서곡이죠. 2029 갤렉트, 나는 흥분하지 않았어. 그리고 베어클로프트, 문을 두들기는 자 누구인가. 또 유명한 그녀의 찬손, 비아이스칼티스트 디센션, 이 손은 얼마나 차가운지. 만넨트 미히 예체트 미미, 이제 나를 미미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주세스테스 매치엔, 그대 사랑스러워.

독일어로 노래하는 것은 당시에 관행이었습니다.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 오페라 가사를 소화하는 것이 이제 관행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독일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뭐 이탈리아어 발음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푸치니의 라보엠 가운데 미미아 로돌포의 이중창, 테너 프리스 분들리히, 소프라노 안젤리제 로텐베르거, 베리슬라프 클로브카가 지휘하는 베를리너 짐포니커의 연주, 오늘 명언이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그랜드 소나타입니다. 아마도 차이콥스키한테 피아노 소나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현악곡에 워낙 좋은 곡들이 많고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 소나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비아트슬 브리히터가 일찌감치 발굴을 해서 직접 모노지만 레코딩을 했죠. 건질 것이 많은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소나타 G장조 작품 번호 37,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소나타 G장조 작품 번호 37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스룰 어빙 글릭의 프레어 앤 댄스 기도와 춤, 퀸 레드 블레멘델의 첼로 발레리 트리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트롤 어빙 글리의 기도와 춤, 클라리넷 블루멘달의 첼로, 발레리 트리온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얀 리지츠키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9번하고 22번이 커플링이 되어 있는데요. 9번은 뭐 비교적 자주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22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서른을 전후한 젊은 피아니스트 가운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얀 리지츠키 활약이 눈부신데요. 우리에겐 좀 덜 알려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젊은 일군의 피아니스트 가운데 각별한 존재입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이 콩쿠르를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리지츠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레코딩 관계자가 한번 듣고 바로 15살에 도이체 그라마폰하고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연주를 잘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이미 20대에 유명세를 탔죠. 그 이후에 이제 점차 레퍼토리 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도 레코딩했고요. 이번에 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0년 만에 발표한 음반이라고 하는데요. 견실한 터치 그리고 아주 구축적인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 대단히 훌륭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E플랫 장조 퀘엘 482 얀 리지츠키의 피아노 만프레드 호네기 주연은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프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쾌열 482, 얀 리지치케의 피아노, 만프레드 호네기 주연은 밤베르크 짐포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 번호 57, 열정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번호 57 열정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 중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성군으로 존경받는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태임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태임을 가장 본받을 만한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왔죠. 조선시대에도 평생 태임을 본받고자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호를 스승사의 맡을 임, 태임을 스승으로 삼겠다는 뜻을 삼아서 사임당이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담아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 그게 바로 호죠.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는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겠다는 뜻을 담아서 스스로를 백운, 흰구름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호의 의미를 우리의 아이디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이름처럼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서로의 이름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삶의 방향까지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에서 솔베이그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실라 암스트롱의 목소리였고요. 존 바비롤리가 지휘한 할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들으셨어요. 저희 노래 날개 위에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곡이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공명만 볼 게 아니라 아이디도 유심히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일까 또 상상하다 보면은 서로 한 걸음 더 가깝게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편안한 노래들로 채우겠습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도이치번호 795 중에서 여덟 번째 곡 모르겐그로스 아침 인사 들려드리죠. 바리톤 토머스 쿠버스토프의 목소리고요. 유스투스 차이엔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들으신 곡 리스트의 임 라인 임 쉐넨 스트롬 아름다운 라인강에서 솔보노 272의 2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젤리카 키리 슐라거의 목소리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고요. 앞에서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 도이치 795 중에서 아침 인사였습니다. 바리톤 토머스 크바스토프의 노래 유스투스 차이엔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르네상스 시대 마드리가를 한 곡 들어보시죠. 프랜시스 필킹턴의 곡 쉬세요 사랑스런 님프요. 테너 존 엘비스의 목소리고요. 앙상블 무지카 안티쿠아가 함께합니다.

트럼펫 반주가 참 인상적이죠.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트럼펫 반주가 있는 아리아, 내 사랑 나는 당신을 위해 사노라, 미오 데소로 빠르테모로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캐슬린 베틀의 목소리였고요. 윈튼 마살리스의 트럼펫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앞에서는 프란시스 필킹턴의 Rest, Sweet Nymphs, 쉬세요, 사랑스런 님프요. 테너 존 엘비스의 목소리, 앙상블 무지카 안티쿠아가 함께 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미오 미라콜로 그대는 나의 기적 들으셨어요. 미국 브로드웨이 오페레타 두 곡을 골랐습니다. 루돌프 프림의 오페레타 불황자들의 왕 중에서 Only a Rose 이 곡, 소프라노 주디 슬래스킨과 또 테너 마리오 란짜의 목소리로, 이어서는 지그문드 롬베르크의 오페레타 초승달 중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부드럽게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부릅니다.

미국 작곡가지만 미국 태생이 아니죠. 헝가리 출신의 미국 작곡가, 지금은 룸바르크의 오페레타 초승달 중에서 Softly as in a morning sunrise,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부드럽게 들으셨습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목소리였고요. 다비드 히메네스가 지휘한 런던 뮤지션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탈리스 챔버 콰이어가 함께했습니다. 앞에서는 체코 태생의 미국 작곡가 루돌프 프림의 오페레타 불황자들의 왕 중에서 오니얼 로즈 들으셨어요. 소프라노 주디스 라스킨과 테너 마리오 란짜가 함께했고요. 콘스탄틴 칼리니코스가 지휘한 스튜디오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럴드 알렌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보내드릴게요. 킹스 싱어스의 목소리, 조지 시어링의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해럴드 알렌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으셨습니다. 킹스 싱어스의 목소리였고요. 조지 시어링의 피아노가 함께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19세기 초 독일 남서부 지역 슈바벤과 알레만 방언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요가 있습니다. 아가씨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푸른 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소박한 사랑 노래인데요. 독일 민요에서 푸른은 단순히 색을 뜻하지 않습니다. 봄과 새싹, 젊음과 생명력, 사랑의 시작, 숲과 초원 같은 자연을 함께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말이죠. 그래서 내 푸른 곁으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내 옆으로라는 뜻을 넘어 연인과 함께 앉는 초원의 자리, 젊음과 사랑이 피어나는 공간을 함께 품고 있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1823년 독일의 음악교육자이자 작곡가였던 프리드리히 질허가 채보, 예배와 가정에서 부를 수 있도록 보급하면서 독일 민요와 가곡 레퍼토리로 널리 알려졌죠. 노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가씨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푸른 곁으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너무나 아끼고 좋아한단다. 넌 참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야. 우유처럼 희고 장밋빛처럼 곱디고운 얼굴.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줘. 아가씨야 봐, 봐, 봐 내 검은 눈동자를. 그 안에서 사랑스러운 네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렴. 너는 이미 그 안에 있어. 한번 그 안에 들어오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단다. 아가씨야, 너는 꼭, 꼭, 꼭 내게 결혼 반지를 주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을 거야. 만약 너를 얻지 못한다면 난 전쟁터로 떠나겠어. 만약 너를 곁에 둘 수 없다면 세상은 내게 무덤과 다를 바 없으니까. 흥미롭게도 1820년경 남독일에서 채집된 원래 민요는 1절만 전해지고 오늘날 널리 불리는 2절과 3절은 1836년 하인리 바그너가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남독일과 알프스 지역 민요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Look, look, look. 봐, 봐, 봐. Gook, gook, gook. 꼭, 꼭, 꼭. Do, do, do. 반복되는 말은 뜻을 설명하기보다 경쾌한 리듬과 친근한 정서를 만들어내죠. 또한 사랑을 철학적으로 꾸미거나 감추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내 곁에 있어줘, 담백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독일 민요가 지닌 매력입니다. 여기에 너를 얻지 못하면 전쟁터로 가겠다, 너 없이는 세상이 무덤과 같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절망을 과장해서 노래하는 것도 독일 민요에서 자주 만나는 익살스럽고도 순박한 독일 민요의 화법이죠. 메델레 룩룩룩. 아가씨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젊음과 사랑을 초원의 푸른빛에 담아 노래한 독일 남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연가 민요입니다.

남독의 슈바벤 지역의 연가형 민요 아가시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였습니다. 오늘 이 곡 마리톤 헤르만 프라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독일 자장가 한 곡을 더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바 아이시 분바이시 몬타나라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독일 민요와 자장가 이어서 들으시면서 한 5분 정도 또 깜빡 꿀잠에 빠지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하셨나요? 독일 자장가 아바이츠 분바이츠 몬타나라 합창단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게요. 헨리 퍼셀의 아, 이 달콤한 사랑 How sweet it is to love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의 목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두고 온 것은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것. 나를 키워준 대관령 바람이여, 동해 바다여, 부디 나를 먼저 잊으라. 나의 삶도 그리움과 방랑사회를 지난다. 떠나는 이 있으면 돌아올 이도 있으리. 송영신 시인의 대관령을 넘으며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바다를 떠나 고개를 넘으며 두고 온 것들을 노래하는 시였죠. 그곳을 떠난 후부터 우리의 삶은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리움과 방랑 사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아름다운 바다와 산을 두고 떠나고 누군가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키워준 그곳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은 떠나는 길일까요? 돌아가는 길일까요? 오늘 첫 곡 정과학회 편곡 미탄 함께 하겠습니다. 정과학회 연주입니다.

정각의 편곡 미탄, 정각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송영신 시인의 대관령을 넘으며 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길을 노래한 시였어요. 우리를 키워준 곳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 시인은 대관령을 넘었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곡에 어떤 길을 넘어오셨나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상상만 해도 시원해지는 풍경을 달아서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를 대표하는 항구라고 하면 대포항, 동명항 같은 곳이 먼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포항 근처에 있으면서 규모가 작아서 조금 늦게 알려진 곳이 외홍치항입니다. 속초 외홍치항은 일출 명소로 알려지면서 찾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출뿐 아니라 해질녘 폭우의 풍경도 운치가 있고 밤바다에 떠있는 어선들의 불빛도 아름답죠. 외홍치에는 작은 해변도 있습니다. 외홍치 해변은 속초 해변과 이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한적한 속초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속초 외홍치항과 대포항 아래로 조금만 내려오면 양양군 물치항이 있습니다. 물치항에 있는 물치리는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도 하죠. 물빛이 유난히 아름답고 길게 뻗어있는 두 개의 방파제가 인상적인데요. 그 방파제 끝에 서 있는 등대는 양양 대표 특산물인 송이버섯 모양입니다. 이곳 역시 일출 명소인데요. 두 등대 사이로 뜨는 해가 장관입니다. 연초에 바라보는 폭우의 일출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운을 북돋워준다면 여름 아침에 보는 일출은 좀 더 다정해 보이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것만 같습니다. 속초 외홍치항과 양양 물치항, 작은 어촌마을 폭우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시원하고 맑은 물빛으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곳. 올여름에는 이 아늑하고 정겨운 폭우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지 않을까요?

강원도 양양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항구는 남해항입니다. 남해항은 강릉 심곡항, 삼척 초곡항과 함께 강원도 3대 미항으로 꼽히기도 하죠. 남해항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스카이워크 전망대인데요. 방파제 입구 쪽에 자리한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남해항 일대와 동해의 시원스러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해안 3대 미항 중 또 한 곳, 강릉 심곡항으로 가볼까요? 심곡항은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에 위치한 어항입니다. 심곡이라는 마을 이름은 깊은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바닷가 마을인데도 마치 골짜기에 있는 듯 숨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때문에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쉬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낚싯배를 빌려서 가자미잡이도 할 수 있다는데요. 배를 타고 나가서 심곡항 쪽을 바라보면 해안 절벽의 경치가 아주 빼어납니다. 이곳에서 정동항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정동항은 정동진리에 있는 작은 항구인데 마치 바위 사이에 숨겨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잇는 길은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이라고 불립니다. 지형이 마치 바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길 일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곳의 지형과 지지를 통해서 200만 년에서 250만 년 전에 지각 변동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위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곳, 강릉 심곡항과 정동항, 그리고 이 두 곳을 이어주는 길은 동해안에 숨기고 있던 매력을 부채처럼 펼쳐 보여줍니다.

삼척시 초곡항은 작은 항구입니다. 빨간 등대가 있고 작은 고기잡이 어선들이 드나드는 곳이죠. 가장 어촌다운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바다를 보고 여유롭게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곳이죠. 초곡항 입구에는 초곡 용굴, 촛대 바위길이 있습니다. 초곡 해변의 기암 괴석이 이룬 절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길인데요. 데크길과 출렁다리가 660m 정도 이어져 있습니다. 초곡 용굴 촛대 바위길이 지나는 곳은 지질 명소이기도 합니다. 해안 암석이 파도에 침식돼 만들어진 다양한 지형을 관찰할 수 있죠. 용굴이라는 곳은 이름처럼 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고, 촛대 바위는 말 그대로 촛대 모양으로 뾰족하게 서 있는 바위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추암 촛대 바위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바위와 비슷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흥미로운 모양을 한 바위들이 길 따라 이어집니다. 각각 거북바위, 피라미드 바위, 사자바위 이런 이름이 붙어있죠. 평행절리도 볼 수 있습니다. 주상절리는 기둥 모양 암석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라면, 평행절리는 땅바닥과 평행을 이루며 쌓여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신비스러운 기암 괴석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닷가 마을 초곡리는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초곡 해변에는 황영조 기념관이 있죠. 맑은 바다, 그리고 작고 아름다운 항구, 한 인물의 이야기가 새겨진 어촌 마을과 지구의 역사, 이 땅의 역사가 새겨진 바위 절벽, 삼척 초곡리에서 그 모든 것을 만나보시죠.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강원도 속초에서부터 양양, 강릉, 삼척까지 아름다운 항구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

한오백년 주제의한 메나리 들으셨습니다. 이종대의 피리연주, 길석근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강원도 민요 수심가와 역금 수심가 함께 하시죠. 김강숙과 한명숙의 노래로 감상하겠습니다.

선 용천 철산 선천정주가산 박천을 얼른 지나 안.

강원도 민요 수심가와 역금 수심가 김광숙과 한명숙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경희 개사 고래아 편곡 박수소리 전갑섬 타령입니다. 한부용의 노래 고래아의 연주로 함께하시죠.

경의계사 고려아 편곡 박수소리 들으셨습니다. 함경도 북청지방의 민요 전갑섬 다량을 새롭게 노래한 곡이었어요. 한부용의 노래와 고려아의 연주로 오늘 끝곡 전해드렸네요. FM 풍류마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0: KBS 교향악단이 7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리니스트 네마냐 라드로비치와 만납니다. 오는 7월 9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0회 정기연주회에서 안토니 헤르무스 지휘로 바게나르의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 네마냐 라드로비치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그리고 라우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을 연주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 안토니 헤르무스가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무대에 데뷔하는 이 공연을 KBS 클래식 FM은 7월 9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20세기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롤리타를 쓴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세계적인 나비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비교동물학 박물관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나보코프는 롤리타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에도 나비 채집 장비를 들고 숲으로 떠났다고 하죠. 글이 막히거나 영감이 고갈될 때는 책상 앞을 떠나 현미경으로 나비의 날개를 봤다는 나보코프에게서 지친 마음을 구해내는 방법을 읽습니다. 나비 채집망을 들고 나서는 나보코프처럼 주말에는 평일에 다루지 않고 바라보지 않던 것들을 향해 가는 것이 좋겠지요. 평상시에 바라보지 않던 것에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삶의 영토를 넓히는 건 말을 타고 달려가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을 들여놓을 때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의 첫 주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4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Butterfly Waltz였습니다. 브라이언 크레인의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프랑스 영화 2002년 Butterfly라는 영화 OST에서 그동안에는 보컬 버전으로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Le Papillon et la Flute 나비와 플루트라는 곡이었고요. 니콜라 에레라, 프랑스의 전자음악가이자 영화음악가 니콜라 에레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샹송입니다. 제인 버킨이 노래하는 곡인데요. 뭐 대부분의 많은 곡들이 그렇지만 이 곡 역시 세르주 갠스부르가 작사 작곡 해줬습니다. 제인 버킨이 노래하는 니두다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남성 그룹인데요. 1990년대에 활동했던 오스모레노스라는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뜻이 갈색 사탕이라는 의미예요. 제목이 마롱봉봉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아드리아나 깔깡이오뚜, 역시 브라질 가수죠. 그녀가 노래한 당신 없이 이렇게 있어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Fico assim sem você. 날개 없는 비행기, 공 없는 축구처럼 당신 없인 살 수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제인 버킨의 샹송이었는데요. 세르주 갠스부르가 작사, 작곡해 준 곡, 1973년에 발표한 디두다였습니다. 이번에는 트라비시아, 뮤톤 나슈멘뚜가 1960년대에 불렀던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트라비시아, 건너가다, 항해라는 의미죠.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핑크 마티니의 곡이었어요. 아, 그 보컬리스트 차이나 폽스의 목소리 금방 알아들으셨죠?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앨범에서 우에마댓 어디 있을까 내 머리는 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참 재밌어요. 당신이 떠난 뒤 내 몸의 한 부분 부분을 파리 곳곳에서 잃어버리고 찾을 수가 없다. 나를 완성시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는 어디 있을까? 또 나의 다른 몸의 부분들은 또 어디 있을까? 여기저기 다 흘리고 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하는 곡이었어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멜로디아 델 리오. 강의 멜로디, 강물의 멜로디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쿠바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멤버 피아니스트였죠. 루벤 곤살레스가 작곡하고 피아노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라울 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로 트라베시아, 건너가다, 항해하다라는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히사이시조의 곡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이 움직이는 성 가운데 인생의 회전목마 정말 많이 좋아하시죠? 이 곡을 오늘은 대곡으로 전해드립니다. Symphonic Variation Merry-Go-Round 전해드리죠. 이 곡 히사이시조가 직접 지휘하는 New Japan Philharmonic World Dream Orchestra의 연주입니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을 히사시조가 직접 지휘한 뉴 재팬 필하모닉 월드 드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편곡하고 지휘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바그너의 유일한 희극 오페라죠.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가운데 수상의 노래, 여기에서 수상은 상을 받다라는 의미죠. 3막의 노래 경연대회에서 이 곡으로 우승을 하죠. 수상의 노래,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전해드립니다. 이 곡 35살 때의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 그리고 오이겐 요후미지,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가운데 수상의 노래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오이겐 요흠이 지휘한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브루노 니콜라이의 영화 음악 전해드립니다. 브루노 니콜라이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엔니오 모리꼬네와 함께 음악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함께 공동작업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영화 음악가들이 그에게 편곡과 지휘를 부탁할 정도로 실력자였죠. 브루노 니콜라이의 음악 가운데 방금 들으신 세 트랙은 영화 탐욕의 사원 OST에서 세 곡이었습니다. 일 벨레그리노 순례자 그리고 저스틴 그리고 일 리토르노 귀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헤수스 프랑코 감독의 작품인데요. 1969년 마르키 드 사드 주스틴이었어요. 18세기 프랑스의 귀족 작가 사드 후작의 소설을 각색했고요. 두 고아 자매의 서로 대비되는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지는데요. 그 표현 수위가 무척 높아서 국내에는 개봉이 되지 못했지요. 음악은 클래시컬하면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브루노 니콜라이의 곡인데요. 브루노 니콜라이의 곡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기억하실 음악입니다. 제목이 해변의 그리스도라는 1971년 스페인의 라몬 페르난데스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아나톨 프랑스의 단편을 영화화했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에 사는 고아 소년이 해변에서 파손된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는데요. 얼마 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비로운 한 청년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마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영화 해변의 그리스도 OST에서 짧은 네 트랙을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테마, 그리고 라마드레, 어머니, 세 번째는 일반비노, 소년이라는 곡의 세 번째 버전, 그리고 네 번째 곡은 일반비노, 소년, 메인 테마를 전해드립니다. 브루노 니콜라이의 오리지널 스코어 드립니다.

먼저 사랑의 테마, 그리고 라마드레 어머니, 세 번째와 네 번째 곡은 같은 멜로디였죠. 메인 테마 일반비노, 소년의 변주 두 곡이었습니다. 브루노 니콜라이, 예전 영화음악실에서 꽤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곡인데요. 아마도 그때는 사랑의 안젤라스라는 제목으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만돌린과 현이 어우러진 구슬픈 테마곡 일반비노 소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방선복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1979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 육군 캠프 페이지의 마라톤 대회에서 챔피언을 쟁취하며 한국인의 기상을 뽐내었답니다. 영국의 역사 스포츠 드라마 불의 전차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의 화양연화를 추억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정말 한국인의 기상을 두루 뽐내시고 오셨네요. 그렇죠?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휴 허드슨 감독의 영국 영화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올림픽 출전 그 두 명의 육상 선수의 이야기. 그 두 명의 선수가 각자 그 달리는 목적이 다르죠. 그렇게 올림픽에 출전해서 둘 다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국 영화였죠. Chariots of Fire라는 불의 전차 OST에서 오늘은 타이틀곡과 함께 한 곡 더 전해드립니다. 트랙 제목이 Five Circles, 오륜입니다. 올림픽을 의미하는 제목이죠.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영화음악가 반젤리스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 OST에서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Titles, 메인 테마, 그리고 Five Circles, 오륜, 올림픽이라는 의미의 테마까지 반젤리스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모두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여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라사, 라사 데 셀라인데요. 그냥 라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죠. 앨범 3장을 내고 30대 젊은

세 곡의 스페인어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메르세데스 소사의 목소리로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원곡은 칠레의 비올레타 파라가 원곡이었고요. Gracias a la vida, 삶에 감사합니다 라는 곡. 이 곡을 오늘은 코스타리카 출신의 멕시코 가수죠. 차벨라 바르가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소사와는

사뭇 다르지만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렇죠? 차벨라 바르가스의 짙은 목소리 그라시아스 알라비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시딴 솔로, 만약 그렇기만 했다면 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이 시딴 솔로라는 곡은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가 쓴 텍스트에 프랑스 뮤지션 크리스티앙 부아셀이 곡을 붙여서 그리스의 가수 앙젤릭 이오나토스가 불렀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텍스트들을 노래한 앙젤릭 이오나토스의 앨범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트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라사, 멕시코계 미국 가수인데요. 말년에는 캐나다에서 또 주로 활동을 했죠. 라사가 노래한 파이에가 라둘라도, 당신 곁으로 오기 위해 라는 곡이었습니다. 1집 음반에서는 가슴에 깊이 응어리진 그 한을 풀어내든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했는데 이 집에서는 또 이렇게 처연하게 부르는 곡들이 있었죠. 이 라사의 파이에가 라둘라도가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세 곡 이어드리는데요. 먼저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 출신의 켈틱 뮤지션 카를로스 누니에스의 연주입니다. 갈리시아 민요인데요. 오카발로 아술, 파란 말이라는 곡. 이 곡에서는 휘슬과 리코더를 연주합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샹송 가수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였는데요. 그의 녹슨청을 비롯한 80년대 샹송을 많이 기억하시죠? 오늘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발표한 음반에서 전해드린 Sur les flots gris et les flots bleus 였습니다. 잿빛 파도와 푸른 파도 위의 뱃사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해서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La Sposa Rubata, 도둑맞은 신부라는 곡, 이탈리아의 음유시인 안젤로 브란두아르디의 노래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 출신의 켈틱 뮤지션 카를로스 누니에스의 오카발로 아술, 파란 말이라는 곡, 그의 휘슬과 리코더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고 레아오가 마드리드 요시를 떠나서 처음 발표했던 솔로 데뷔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아마토리우스, 라틴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호드리글 레아오 앤 복스 앙상블의 아마토리우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8일 독일의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지휘하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독일의 쾰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세계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와 함께 연주회를 선보였습니다. 하델리히와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는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이어왔죠. 그런 만큼 협연자와 오케스트라의 멋진 조화가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시벨리우스 음악 해석에 특히 뛰어난 지휘자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시벨리우스의 곡들을 이번 음악회에서 선보여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시벨리우스의 깊이를 드러내는 특별한 지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디마 슬로보데니우크. 이번 쾰른 공연에서는 시벨리우스의

포요라의 딸 그리고 교향곡 2번을 선보입니다. 먼저 이번 음악의 첫 곡으로 연주된 시벨리우스의 포요라의 딸부터 들으시겠습니다. 1906년에 작곡된 시벨리우스의 포요라의 딸은 핀란드의 서사시 칼레발라 중에서 베이네메이넨과 포요라의 처녀를 바탕으로 작곡된 교향시인데요. 좀 어둡고 신비로운 음향과 서사적인 전개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요라라는 말은 핀란드에서는 북쪽의 땅, 을 뜻한다고 합니다. 좀 어둡고 차갑고 불길한 지역을 뜻한다고 하는데 따라서 포요라의 딸이라는 말은 북쪽 나라의 딸이라는 뜻이죠. 이제 들으실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포요라의 딸은 영웅 베이네메이넨과 포요라의 처녀의 만남을 표현한 곡입니다. 자 그럼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포요라의 딸 작품 번호 49를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포율라의 딸 작품번호 49를 들으셨습니다.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 쾰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음악회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다음 순서로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등장해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합니다. 이 곡은 당대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에게 헌정된 작품이죠. 1948년에 완성이 됐는데 이 협주곡은 곧바로 출판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소련 당국으로부터 굉장히 심한 비판을 받고 있던 쇼스타코비치는 이 바이올린 협주곡 발표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주곡이 완성된 지 7년이 지나서 1955년이 되어서야 오이스트라흐가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공개에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전곡은 모두 4악장 구성인데요. 1악장 녹턴은 고요한 전주곡풍의 곡이고 2악장 스케르초는 쇼스타코비치의 이름을 음으로 바꾼 모티브가 등장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3악장 파사칼리아에서 변주가 펼쳐지고 3악장 후반에 카덴자가 절정에 달하면서 4악장 부를레스크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77 전악장을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77 전 4악장 들으셨습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정말 압도적이었는데요. 바이올린 연주의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였습니다. 그리고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번 쾰른 공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오늘날 국제 무대에서 가장 인기 있고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인데요.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조엘 스미어노프를 사사했고 2006년 인디애나폴리스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골드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톤과 음악 작품 본연의 개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해석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오늘 듣고 계신 지난 4월 18일 쾰른 공연에서 그가 즐겨 연주한 앙콜곡을 들려줍니다. 컬러리지 테일러 퍼킨슨의 루이지애나 블루스 트롯 들으시겠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신 곡은 컬러리지 테일러 퍼킨슨의 루이지애나 블루스 트롯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8일 독일의 퀼른 필하모니에서 열린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디마 슬로보데니우크는 러시아 태생의 핀란드 국적의 지휘자입니다. 시벨리우스 음악원에서 레이프 세게르스탐과 요르마 파놀라에게서 지휘를 배웠고요. 갈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그리고 라티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로 활동했습니다. 올해 8월에 핀란드 국립 오페라 발레단 수석 지휘자로 취임할 예정인데 특히 핀란드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작품 해석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퀼른 공연 후반부에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을 지휘하는데요. 이 곡은 1902년에 완성됐고 그해 3월 8일에 헬싱키 필하모닉에 의해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특히 북유럽의 풍토를 연상시키는 특징이 엿보이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 교향곡을 시벨리우스의 전원 교향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43 1악장 알레그레토 2악장 안단테 마 루바토 3악장 비바치시모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연주에는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작품 번호 43 감상하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레토부터 마지막 4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까지 전악장 모두 들으셨는데요. 연주에는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지휘하는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4월 18일 독일의 쾰른 필하모니에서 펼쳐진 서독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음반 중에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3 중에 1악장 그라베 2악장 후가 들으시겠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3번 중에서 1악장 그라베, 2악장 푸가 감상하셨습니다. 아우구스틴 하델리히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예전엔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웃에 떡을 돌리는 게 흔했는데 요즘엔 드물어졌다.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의 인사도 거의 사라졌는데 처음 봤다.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 나가는 사람이 이웃들의 떡을 돌렸다. 가깝게 지내던 사이도 아닌 그저 목례 정도의 이웃들인데도 이사 나가면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남긴 거다. 다음 이사 나갈 때 나도 따라해야지 마음에 새겨뒀다.

드물어지긴 했지만 요즘도 이사 들어가면서 이웃집 현관문에 인사용 쿠키 같은 걸 걸어놓는 집들이 없지 않죠. 이 여름에 이사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 새로운 집에서의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롭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에 가사를 붙인 Still Life, 애니 하슬렘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도 늘 열려 있습니다. 노래로 들은 첫 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기타 연주로 바흐를 만나보겠습니다. 바흐의 Weit auf Luft und die Stimme,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입니다.

바흐 군호의 아베 마리아, 폴 맥컨들리스의 잉글리쉬 혼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도 바흐 음악이었습니다.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 크리스토퍼 파크닝의 기타였습니다. 2561번 얼마 전밤 노란 선 위에 주먹만한 돌멩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돌멩이가 아니라 두꺼비였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꿈쩍도 않더니 살짝 툭 건드리자 그제야 네 발로 뒤뚱뒤뚱 걷는데 어찌나 귀엽고 웃기던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살며시 들어 길 옆에 올려주었는데 신기하게 얼마 뒤 마당 대문 옆에서 만났습니다. 어찌나 반가운지. 다시 대문 밖으로 옮겨놓아도 가끔 마당에 찾아오는 밤손님, 두꺼비. 두꺼비가 집에 오면 재물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는데 저는 반가운 손님이 매일 밤 기다리는 라디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소박하시군요. 저기 로또를 사시거나 재물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다시 찾아올 밤손님 두꺼비를 기다리며 늘 제 곁을 찾아와주는 당밤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하셨습니다. 당밤은 두꺼비다 뭐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연 소개를 참 많이 했지만 두꺼비와의 인연을 담은 사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낯선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외계인과의 조우 뭐 이런 사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은 예전에 잊힌 그런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슈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10일 중에서 3악장 론도 비바체, 조성진의 피아노,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초의 사막장, 조성진의 피아노,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2203번, 마지막 면접에 불합격했습니다. 한번 합격한 곳은 입사 포기했고요. 후회 막심에 넋이 나갔어요. 지금은 다시 자소서 쓰고 있습니다. 후회 막심 무라비차 곡 신청합니다. 후회 막심 무라비차. 아직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네요. 자, 후회 막심 무라비차에 더해서 막심 무라비차 으라차차 응원합니다. 우리 230번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면접 보신 곳은 사실 입사를 하셨다면 업무가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상하셨을 것이고 입사 포기한 곳은 선임들의 괴롭힘을 받으셨을 그런 곳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잘하셨고요. 자, 바로 그 다음 203번의 진짜 회사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무라비차, 으라차차 힘내십시오. 막심 무라비차의 피아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앤썸 보내드리겠습니다.

8212번 아들 학원 픽업을 위해 대기함에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곡을 못 들었는데 최진님의 시간의 기대어를 들려주시면 감사해요. 늘 따뜻한 목소리에 하루를 포근하게 마무리합니다. 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음악 최진의 시간의 기대어, 바리톤 고성현의 음성이었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203번 신청곡 안썸이었습니다. 막심

무라비차의 피아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올해 세 번째로 실시하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당신의 방과 음악은 지난 설 연휴에 함께했던 특집입니다. 5세기 클래식에 물들다 음악들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뭐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제 저희는 여한이 없습니다. 늘 32강에서 탈락하던 팀이 4강에 올랐는데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곡했던 5세기 클래식에 물들다 함께 다시 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 관악, 그리고 또 밤의 음악이죠. 아다지오의 음악들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사랑을 받는 악기별,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만 모아서 다시 한번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고막 남친이라는 표현을 인용해서 고막 당밤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 지난 설 특집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꼭 본방 사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재방송이 없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방과 음악도 여러분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보 협주곡 C장주 쾌일번호 314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펑스와 룰루의 오보, 카메라타 살츠부르크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보 협주곡 C장조의 3악장 프랑스와 룰루의 오보 카메라타 살츠부르크였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프랑스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꼽히는 19세기 화가 외젠 부댕의 그림 카지노의 카지노 콘서트와 함께합니다.

프랑스 북서부의 노르망디는 대서양 영국 해협과 접한 곳입니다. 해안선이 워낙 아름다워서 그곳 해안선은 꽃플라이, 꽃의 해안이라고 불립니다. 옹플랄르는 그 시작점에 있는 꽃의 항구 도시입니다. 강렬한 색깔의 차양을 들이운 카페와 흰색의 돛을 세운 요트들이 빼곡한 구항구의 풍경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풍경이다시피 합니다. 그 옛 항구 바로

앞에 옛 도심지 골목에는 두 개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작곡가 에릭 사티의 생각 기념관과 화가 외젠부댕의 미술관 두 곳입니다.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하루에라도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외젠 부댕은 1824년 7월 12일 옹플레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0대 시절부터는 르아브르에서 성장했습니다. 르아브르에서 부댕은 문구점 점원이었습니다. 문구점으론 그림 도구를 사러 화가 밀레 등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부댕도 결국 독학으로 화가가 됩니다. 화가가 된 부댕은 모네를 발굴한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18살의 모네는 당시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캐리커처를 그려서 팔았죠. 그러나 모네의 뛰어난 재능을 바로 알아본 부댕은 모네에게 정식 화가의 길을 가라고 조언합니다. 모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네는 부댕을 늘 평생의 스승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댕은 처음으로 실외 작업을 강조한 화가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린 스케치 하나가 실내 작업실에서 몇 달 동안 그림 그림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하죠. 부댕이야말로 태양빛의 변화를 중시하는 외광파, 인상주의의 진정한 창시자였던 겁니다. 그의 그림 카지노와 카지노의 카지노 콘서트의 배경장소는 옹플레르나 르아브르가 아닌 근처의 도빌입니다. 도빌은 당시에 신흥 부르주아와 귀족층의 새로운 고급 휴양지였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던 화려한 카지노도 있었죠. 그 무렵의 카지노는 지금과는 다른 종합 문화 사교 공간이었습니다. 무도회장에서부터 독서실, 음악 공연장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휴양원이들은 앞다투어 화려한 옷차림으로 카지노를 방문했습니다. 그 화려함을 화폭에 담으면서 부댕에겐 약간의 자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이야말로 근대 미술에 대한 기폭제였습니다. 새로 시작된 19세기 여가 문화와 복식사 연구에까지 중요한 자료가 되는 인상파 그림의 효시였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프랑스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9세기 화가 외젠 부댕의 카지노의 카지노 콘서트와 함께했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생상스의 무심한 왈츠, 디플레장조 작품 110,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였습니다. 구노의 표라 파우스트 2막 중에서 파우스트 왈츠, 오늘 빌헬름 헬웨그의 편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베페 로메로의 기타, 빌헬름 헬웨그의 포르테 피아노입니다.

리하르트 호이베르거의 한밤의 종소리, 로버트 맥듀피의 바이올린, 에릭 쿤체리지위 하는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전해드리신 곡,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2막의 파우스트 왈츠, 페페 로메로의 기타, 빌렐름 헬베그의 포르테 피아노였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에서 4악장 알레그로 포코 모소,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피아노였습니다.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음악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에스쿠알로 상어, 앨리슨 발섬의 트럼펫, 에드워드 가디너가 주의하는 유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아솔라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오블리비언 망각 에스토리 스트라타가 주위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에스쿠알로 상어였습니다. 앨리슨 발섬의 트럼펫 에드워드 가디너가 주위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리스트의 순례해 2년 이탈리아 중에서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47번 D플랫 장조입니다. 임윤찬의 피아노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로망스 F단조 작품 5, 스비아투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이민찬이 연주한 리스트였습니다. 순례해 2년 이탈리아 중에서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47번 D플랫 장조였습니다.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의 2악장 로망스 안단테, 니콜라이 슈나이더의 바이올린,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코른 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의 2악장이었습니다. 니콜라이 즈나이더의 바이올린, 발레리 게르기에프가 주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미국의 포크 뮤지션이죠. 제이 웅가의 곡 The Ashokan Farewell, 크레이드 넌콘의 바이올린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를 노래로 만든 That Day였습니다. 미국의 여성 재즈 보컬 캐린 앨리슨의 음성이었습니다. 박진경 씨께서 당밤은 왜 늘 순삭인지 서술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협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멘트를 많이 해서 입이 아픕니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듯 당신의 방과 음악이 바로 시간도둑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엘레주입니다. 벌써 두 시간이 흘렀군요. 제스로 툴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록밴드 제스루틀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엘레지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7월 들어서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트럼펫 연주자 프레디 허버드의 연주입니다. 레드 클레이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트럼펫 연주자 프레디 허버드의 곡이었죠. 그의 명곡 레드 클레이였습니다. 프레디 허버드의 트럼펫 그리고 조 핸더슨의 테너 색소폰, 허비 앤콕의 일렉트릭 피아노, 론 카터의 베이스 그리고 레니 화이트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에 그리고 월요일 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각각 재즈를 한 시간씩 감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은 일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많은 재즈 팬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명 재즈 피아니스트 압둘라 이브라임이 지난 6월 15일 독일 뮌헨 근교의 프리남 킴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4년생이었던 고인은 올해로 91세였는데요. 압둘라 이브라임은 1950년대부터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재즈를 연주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아프리카 리듬을 활용한 소위 케이프 재즈의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명상적인 그런 음악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어냈던 재즈 피아노의 거장이었는데요. 1960년대부터는 또 안타깝게도 30년 동안 그의 고국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죠. 당시에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그 인종 분리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에 반대했던 압둘라 이브라임은 오랫동안 고국을 등지고 활동해야 했던 또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압둘라 이브라임을 기억하면서 그의 음악을 한 곡 골랐습니다. 틴틴 야나, 남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한 새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압둘라 이브라임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세상을 떠난 압둘라 이브라힘을 기억하면서 그의 트리오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압둘라 이브라힘의 작품 틴틴 야나였습니다. 압둘라 이브라힘의 피아노, 그리고 마커스 맥로린의 베이스, 조지 존슨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제즈 메이아 혼의 노래입니다. 흑인 영가죠. Lift Every Voice and Sing, 그리고 재즈 스탠다드 넘버 바비 티몬즈의 곡 모닝의 접속곡입니다.

제이지 메이어혼의 노래였습니다. Lift Every Voice and Sing 그리고 모닝의 접속곡이었습니다. 조시 에반스의 트럼펫 그리고 프랭크 레이스의 트럼본 스테이시 딜라드의 테너 색소폰 빅터 굴드의 피아노 벤 윌리엄스의 베이스 그리고 제롬 제닝스의 드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재즈수첩은 매달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재즈의 명연주자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있는데요. 7월 들어서는 또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두 명의 트럼본 연주자를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바로 트럼본 연주자 프랭크 로솔리노와 어비 그린입니다. 오늘은 먼저 프랭크 로솔리노의 앨범 1954년 첫 앨범 프랭크 로솔리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보내드립니다. 빌 홀먼의 곡 라가머핀 프랭크 로솔리노의 연주입니다.

7월 들어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트롬본 연주자 프랭크 로솔리노와 어비 그린 순서.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프랭크 로솔리노의 1954년 앨범 프랭크 로솔리노 캐피털 레코드에서 녹음된 앨범인데요. 이 앨범 듣고 계십니다. 이 앨범 가운데서 러가머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프랭크 로솔리노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대표적인 트럼본 연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먼저 만나봤던 바로 색소폰 연주자 버드 쉔크가 있었는데요. 버드 쉔크와 함께 또 활동했었던 그 시절에 또 명 트럼본 연주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프랭크 로솔리노는 1926년 8월 2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기타를 배운 것이 음악에 입문하는 첫 계기였고요. 14살 때부터 트롬본으로 전환해서 계속 음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 빅밴드에서 연주

하다가 1940년대 후반에 그 유명한 드러머 진 크로파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에서 트럼본을 연주하면서 이름을 더욱 알리기 시작했고요. 1950년대 초에 이때 무렵에 이 프랭크 로솔리노가 가입했던 스탠 켄튼 오케스트라의 트럼본 독주자로 영입이 되면서 이름을 확고하게 굳히게 됩니다. 이 앨범은 1954년 스탠 켄튼 오케스트라 시절에 이 캐피털 레코드에서 녹음을 한 앨범이고요. 그의 첫 녹음이 되겠습니다. 함께한 뮤지션들도 모두 다 피아니스트 피트 졸리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당시 스탠 켄튼 오케스트라의 동료들이었는데요. 트럼펫의 샘 노터, 그리고 알토 색소폰의 찰리 마리아노, 그리고 베이스에는 맥스 베넷이었고요. 드러머 맨 루이스까지 모두 다 스탠 켄튼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연주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프랭크 로솔리노의 트럼본 연주는 비밥의 어떻게 보면 트럼본 연주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이지 존슨의 테크닉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주 탁월한 연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본이라는 악기는 좀 저음역대에서 이렇게 글리산도 미끄러지는 그 음들을 주로 연주하는 스타일의 연주자들이 많았는데 제이지 존슨부터 아주 그 이 트럼본의 그 음들이 굉장히 그 명확한 그런 아티큘레이션을 들려주었죠. 프랭크 로솔리노도 역시 그러한 테크닉을 이어받아서 아주 모던한 스타일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54년 앨범 프랭크 로솔리노 가운데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거신의 곡 Embrace of You 들으시겠고요. 역시 스탠 켄튼 오케스트라의 편곡자였던 빌 홀먼이 작곡한 프랭크 앤 어니스트 두 곡 이어집니다. 프랭크 로솔리노의 연주입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트럼본 연주자 프랭크 로솔리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 그 첫 순서로 그의 데뷔 앨범입니다. 1954년 앨범 프랭크 로솔리노 가운데서 음악 몇 곡을 들어봤습니다. 두 곡이어서 감상하셨는데요. Embraceable You 그리고 Frank and Honest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Sam Noto의 트럼펫, 찰리 마리아노의 알토 색소폰, 프랭크 로솔리노의 트롬본, 피트 졸리의 피아노, 맥스 베넷의 베이스, 그리고 멜 루이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7월에 또 탄생 100주년에 또 다른 트롬본 연주자죠. 어비 그린의 1950년대 앨범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헬렌 휴즈의 노래입니다. 엘링턴의 곡 솔리튜드입니다.

헬렌 휴즈의 노래였습니다. Solitude 보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 전해드립니다. 덱스터 고든의 비밥 연주입니다. Long Tall Dexter입니다.

롱톨 덱스터, 장신이었던 덱스터 고든의 별명이기도 했죠. 그래서 또 이니셜로 LTD라는 또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덱스터 고든의 곡, 오늘 재즈수첩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20세기의 문제작으로 꼽히는 롤리타를 쓴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세계적인 나비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비교동물학 박물관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나보코프는 롤리타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에도 나비 채집 장비를 들고 숲으로 떠났다고 하죠. 글이 막히거나 영감이 고갈될 때는 책상 앞을 떠나 현미경으로 나비의 날개를 봤다는 나보코프에게서 지친 마음을 구해내는 방법을 읽습니다. 나비 채집망을 들고 나서는 나보코프처럼 주말에는 평일에 다루지 않고 바라보지 않던 것들을 향해 가는 것이 좋겠지요. 평상시에 바라보지 않던 것에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때도 있고

있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할 때도 있을 겁니다. 삶의 영토를 넓히는 건 말을 타고 달려가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을 들여놓을 때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7월의 첫 주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Butterfly Waltz였습니다. 브라이언 크레인의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프랑스 영화 2002년 Butterfly라는 영화 OST에서 그동안에는 보컬 버전으로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Le Papillon et la Flute, 나비와 플루트라는 곡이었고요. 니콜라 에레라, 프랑스의 전자음악가이자 영화음악가 니콜라 에레라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샹송입니다. 제인 버킨이 노래하는 곡인데요. 뭐 대부분의 많은 곡들이 그렇지만 이 곡 역시 세르주 갠스부르가 작사 작곡 해줬습니다. 제인 버킨이 노래하는 니두다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브라질의 남성 그룹인데요. 1990년대에 활동했던 오스모레노스라는 그룹의 곡이었습니다. 뜻이 갈색 사탕이라는 의미예요. 제목이 마롱봉봉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아드리아나 깔깡이오뚜, 역시 브라질 가수죠. 그녀가 노래한 당신 없이 이렇게 있어요 라는 곡이었습니다. 피쿠 아싱 센보세. 날개 없는 비행기, 공 없는 축구처럼 당신 없인 살 수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제인 버킨의 샹송이었는데요. 세르주 갠스부르가 작사, 작곡해 준 곡, 1973년에 발표한 디두다였습니다. 이번에는 트라비시아, 뮤톤 나슈멘뚜가 1960년대에 불렀던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트라비시아, 건너가다 항해라는 의미죠.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핑크 마티니의 곡이었어요. 아, 그 보컬리스트 차이나 폽스의 목소리 금방 알아들으셨죠? 핑크 마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앨범에서 우에마뗏 어디 있을까 내 머리는 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참 재밌어요. 당신이 떠난 뒤 내 몸의 한 부분 부분을 파리 곳곳에서 잃어버리고 찾을 수가 없다. 나를 완성시켜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는 어디 있을까? 또 나의 다른 몸의 부분들은 또 어디 있을까? 여기저기 다 흘리고 다니면서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하는 곡이었어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멜로디아 델 리오. 강의 멜로디, 강물의 멜로디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쿠바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멤버 피아니스트였죠. 루벤 곤살레스가 작곡하고 피아노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라울 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로 트라베시아, 건너가다, 항해하다라는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히사이시조의 곡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하울이 움직이는 성 가운데 인생의 회전목마 정말 많이 좋아하시죠? 이 곡을 오늘은 대곡으로 전해드립니다. Symphonic Variation Merry-Go-Round 전해드리죠. 이 곡 히사이시조가 직접 지휘하는 New Japan Philharmonic World Dream Orchestra의 연주입니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을 히사시조가 직접 지휘한 뉴 재팬 필하모닉 월드 드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편곡하고 지휘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바그너의 유일한 희극 오페라죠.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가운데 수상의 노래, 여기에서 수상은 상을 받다라는 의미죠. 3막의 노래 경연대회에서 이 곡으로 우승을 하죠. 수상의 노래,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전해드립니다. 이 곡 35살 때의 플라시도 도밍고의 목소리, 그리고 오이겐 요후미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명가수 가운데 수상의 노래 아침은 장밋빛으로 빛나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노래 그리고 오이겐 요흠이 지휘한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브루노 니콜라이의 영화 음악 전해드립니다. 브루노 니콜라이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엔니오 모리꼬네와 함께 음악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함께 공동작업도 많이 했고 또 다른 영화 음악가들이 그에게 편곡과 지휘를 부탁할 정도로 실력자였죠. 브루노 니콜라이의 음악 가운데 방금 들으신 세 트랙은 영화 탐욕의 사원 OST에서 세 곡이었습니다. 일 벨레그리노 순례자 그리고 저스틴 그리고 일 리토르노 귀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헤수스 프랑코 감독의 작품인데요. 1969년 마르키드 사드 주스틴이었어요. 18세기 프랑스의 귀족 작가 사드 후작의 소설을 각색했고요. 두 고아 자매의 서로 대비되는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지는데요. 그 표현 수위가 무척 높아서 국내에는 개봉이 되지 못했지요. 음악은 클래시컬하면서도 아주 드라마틱한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브루노 니콜라이의 곡인데요. 브루노 니콜라이의 곡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기억하실 음악입니다. 제목이 해변의 그리스도라는 1971년 스페인의 라몬 페르난데스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아나톨 프랑스의 단편을 영화화했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에 사는 고아 소년이 해변에서 파손된 나무 십자가를 발견하는데요. 얼마 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비로운 한 청년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마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영화 해변의 그리스도 OST에서 짧은 네 트랙을 전해드립니다. 사랑의 테마, 그리고 라마드레, 어머니, 세 번째는 일반비노, 소년이라는 곡의 세 번째 버전, 그리고 네 번째 곡은 일반비노, 소년 메인 테마를 전해드립니다. 브루노 니콜라이의 오리지널 스코어 드립니다.

영화 해변의 그리스도 OST에서 네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사랑의 테마, 그리고 라마드레 어머니, 세 번째와 네 번째 곡은 같은 멜로디였죠. 메인 테마 일반비노, 소년의 변주 두 곡이었습니다. 브루노 니콜라이, 예전 영화음악실에서 꽤 자주 들을 수 있었던 곡인데요. 아마도 그때는 사랑의 안젤라스라는 제목으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만돌린과 현이 어우러진 구슬픈 테마곡 일반비노 소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방선복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1979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 육군 캠프 페이지의 마라톤 대회에서 챔피언을 쟁취하며 한국인의 기상을 뽐내었답니다. 영국의 역사 스포츠 드라마 불의 전차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의 화양 연화를 추억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정말 한국인의 기상을 두루 뽐내시고 오셨네요. 그렇죠?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휴 허드슨 감독의 영국 영화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올림픽 출전 그 두 명의 육상 선수의 이야기. 그 두 명의 선수가 각자 그 달리는 목적이 다르죠. 그렇게 올림픽에 출전해서 둘 다 금메달을 따는 그런 영국 영화였죠. Chariots of Fire라는 불의 전차 OST에서 오늘은 타이틀곡과 함께 한 곡 더 전해드립니다. 트랙 제목이 Five Circles, 오륜입니다. 올림픽을 의미하는 제목이죠. 그리스의 전자음악가, 영화음악가 반젤리스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 OST에서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타이틀스, 메인 테마, 그리고 Five Circles, 오륜, 올림픽이라는 의미의 테마까지 반젤리스의 음악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모두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여가수들의 노래입니다. 먼저 라사, 라사 데 셀라인데요. 그냥 라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죠. 앨범 세 장을 내고 30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사의 노래 가운데 그녀의 2집 음반에 수록된 곡 파이에갈 아툴라도, 당신 곁으로 오기 위해라는 곡인데요. 당신 곁으로 오기 위해 나는 길을 잃어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나를 불태워야 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라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메르세데스 소사의 목소리로 자주 전해드리는 곡이죠. 원곡은 칠레의 비올레타 파라가 원곡이었고요. Gracias a la vida, 삶에 감사합니다 라는 곡. 이 곡을 오늘은 코스타리카 출신의 멕시코 가수죠. 차벨라 바르가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소사와는 사뭇 다르지만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렇죠? 차벨라 바르가스의 짙은 목소리 Gracias a la vida.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Si tan solo, 만약 그렇기만 했다면 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이 Si tan solo라는 곡은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가 쓴 텍스트에 프랑스 뮤지션 크리스티앙 부아셀이 곡을 붙여서 그리스의 가수 앙젤릭 이오나토스가 불렀습니다. 프리다 칼로의 텍스트들을 노래한 앙젤릭 이오나토스의 앨범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트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라사, 멕시코계 미국 가수인데요. 말년에는 캐나다에서 또 주로 활동을 했죠. 라사가 노래한 파이에가 라뚜라도, 당신 곁으로 오기 위해 라는 곡이었습니다. 1집 음반에서는 가슴에 깊이 응어리진 그 한을 풀어내든 그런 목소리로 노래를 했는데 이 집에서는 또 이렇게 처연하게 부르는 곡들이 있었죠. 이 라사의 파이에가 라뚜라도가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세 곡 이어드리는데요. 먼저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 출신의 켈틱 뮤지션 카를로스 누니에스의 연주입니다. 갈리시아 민요인데요. 오카발로 아술, 파란 말이라는 곡. 이 곡에서는 휘슬과 리코더를 연주합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샹송 가수 앙리코 마시아스의 노래였는데요. 그의 녹슨청을 비롯한 80년대 샹송을 많이 기억하시죠? 오늘은 60대 후반의 나이에 발표한 음반에서 전해드린 Sur les flots gris et les flots bleus였습니다. 잿빛 파도와 푸른 파도 위의 뱃사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유해서 노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라스포자 루바타, 도둑맞은 신부라는 곡, 이탈리아의 음유시인

안젤로 브란두아르디의 노래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 출신의 켈틱 뮤지션 카를로스 누니에스의 우카발로 아술, 파란 말이라는 곡, 그의 휘슬과 리코더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포르투갈의 뮤지션 호드리고 레아오가 마드레데우시를 떠나서 처음 발표했던 솔로 데뷔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아마토리우스, 라틴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호드리글 레아오 앤 복스 앙상블의 아마토리우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봅니다. 얀 리제츠키의 신보가 발매됐는데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피아노 협주곡 22번 E플랫 장조 쾌열 482 얀 리제츠키의 피아노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소나타 G장조 작품 번호 37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현주 명반 오늘 첫 곡은 성악곡 준비해봤습니다. 오페라 이중창 들려드릴 텐데요. 독일어로 푸치니의 라보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명한 이중창인데요. 독일어 제목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어 제목, 우리에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 제목 대신에 직역을 해서 말씀드리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니의 라보엠 가운데 포슈필 서곡이죠. 22, 29갤렉트 나는 흥분하지 않았어, 그리고 베어클로프트 문을 두들기는 자 누구인가, 또 유명한 그녀의 찬손 비아이스칼티스트 디센션 이 손은 얼마나 차가운지, 만넨트 미히 예체트 미미 이제 나를 미미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쥐세스테스 매치엔 그대 사랑스러운 여인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열창입니다.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 소프라노 안젤리제 로텐베르거, 그리고 베리슬라프 클로브카가 주연한 베를리너 심포니커의 연주입니다.

0: unergeblich.
1: Ich finde nichts.
0: Ha.
1: Ach, gefunden.
0: Nein,

독일어로 노래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 오페라 가사를 소화하는 것이 이제 관행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독일어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들이 뭐 이탈리아어 발음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푸치니의 라보엠 가운데 미미아 로돌포의 이중창, 테너 프리스 분들리히, 소프라노 안젤리제 로텐베르거, 베리슬라프 클로브카가 지휘하는 베를리너 짐포니커 연주, 오늘 명언의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 그랜드 소나타입니다. 아마도 차이콥스키한테 피아노 소나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현악곡에 워낙 좋은 곡들이 많고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 소나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비아트슬 브리히스터가 일찌감치 발굴을 해서 직접 모노지만 레코딩을 했죠. 건질 것이 많은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소나타 G장조 작품 번호 37, 요제프 무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페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소나타 G장조 작품번호 37 요제프 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얀 리지츠키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립니다. 9번하고 22번이 커플링이 되어 있는데요. 9번은 뭐 비교적 자주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22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서른을 전후한 젊은 피아니스트 가운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얀 리지츠키 활약이 눈부신데요. 우리에겐 좀 덜 알려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젊은 일군의 피아니스트 가운데 각별한 존재입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대체로 이 콩쿠르를 통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리지츠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레코딩 관계자가 한번 듣고 바로 15살에 도이체 그라모폰하고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연주를 잘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이미 20대에 유명세를 탔죠. 그 이후에 이제 점차 레퍼토리 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도 레코딩했고요. 이번에 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0년 만에 발표한 음반이라고 하는데요. 견실한 터치 그리고 아주 구축적인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 대단히 훌륭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E플랫 장조 퀘엘 482 얀 리지츠키의 피아노 만프레드 호네기 주연은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2번 쾌열 482, 얀 리지치키의 피아노, 만프레드 호네기 주연은 밤베르크 짐포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 번호 57, 열정 스베토슬라프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F단조 작품번호 57 열정 스비아토슬라 브리히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 주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오랫동안 미술관에서 일한 큐레이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관람객이 예술을 얼마나 즐기는지는 작품 앞에서 저절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언제나 같은 거리에서 그림을 감상하지만 누군가는 작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작은 그림 앞에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커다란 작품을 볼 땐 전체를 눈에 담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거죠. 마음에 따라 몸도 함께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마음을 담아내고 있나요? 첫 곡, 베블루스, 웅산 박범태의 노래, 난쟁 프로젝트의 연주입니다.

열흘 동안의 장맛비에 밥 사들고 찾아가는 벗이 못 되어 부끄럽습니다. 엽전 200잎은 편지 들고 온 하인편에 보냅니다. 술병은 빈병입니다. 세상에 양주의 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박재가가 박지원에게 보낸 편지글이었습니다. 박지원이 어느 날 친구에게 돈 좀 꿔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병도 함께 보내니 가득 넣어달란 말로 자신의 난처한 부탁을 우습게 중화시켰어요. 그러자 박재가도 친구를 살피지 못한 건 부끄럽지만 술은 주지 않겠다면서 양주학의 고사를 얘기했습니다. 양주는 부유함으로 으뜸인 곳인데 어느 날 네 명의 친구가 앉아서 각자 소원을 말했습니다. 한 명은 양주의 장관이 되고 싶다고 하고 한 명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죠. 또 한 명은 학을 타고 날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돈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학에 걸터앉아 양주로 날아가 장관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평소 명예나 물질에 욕심이 없던 친구에게 양주의 학 같은 건 없으니 술도 필요 없다면서 선비의 자존심을 배려한 겁니다. 김정수의 대금연주로 상영산 함께 하시죠.

조선시대의 편지에 담긴 우정과 배려의 이야기 예길 따라 느긋하게 해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김정수의 대금으로 상령산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문현의 노래로 시비가서 황계사 전해드립니다.

우리 전통 성악의 멋을 담은 가사 한 대목이었죠. 12가사 황계사를 문현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세야세야를 주제로 펼쳐지는 색다른 음악 세계를 만나보실 텐데요. 홍승기 편곡, 세야세야 주제에 의한 환상곡, 그리움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환상곡이었죠.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비올리스트, 첼리스트, 플루티스트 등 클래식 각 분야 연주자 6명이 모인 그룹 그리움 앙상블의 연주로 홍승기 편곡, 새야새야 주제에 의한 환상곡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음반과 음원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작품집 2를 소개합니다. 정길선은 전통에서부터 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중견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음악 표현이 깔끔하고 해석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또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수석 가야금 연주자면서 가야금 앙상블 팔레트의 예술감독으로 후학을 가르치는 지도자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매한 음반은 16집이 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음반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작품집 2는 2005년에 처음으로 발매됐고 최근에 다시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재발매된 앨범입니다. 정길선이 여러 작곡가들에게 위촉 초연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어요. 그럼 들어볼까요? 개성원 작곡 섭섬이 보이는 풍경, 정길선의 18행 가야금과 조경선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개성은 작곡 섭섬이 보이는 풍경을 정기선의 18연 가야금과 조경선의 검은고 연주로 들었습니다. 음반 정길선 가야금 창작음악 작품집 2에는 모두 7곡의 가야금 창작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길선이 직접 작곡가를 선정해 위촉한 음악인데요. 당시 두 번에 걸친 독주회를 통해 무대에서 모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작곡가는 김대성, 김만서, 개성원, 강상구, 박정규, 박동욱, 박인호로 국악계의 중심에 위치한 중요한 음악가들이죠. 그럼 더 한 곡 만나보겠습니다. 강상구 작곡 비 오는 날, 정길선의 25년 가야금과 김경수의 퍼커션 연주입니다.

정길선의 25년 가금과 김경수의 퍼커션으로 강산구 작곡 비오는 날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마음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몸을 따라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요, 뮤르의 연주와 노래 준비했는데요. 2인조 여성음악그룹 뮤르의 연주와 노래로 풍년과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일요일 오늘 아침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테오도라 음악 중에서 주인공 테오도라가 감옥에 갇혀 부르는 아리아 영원히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돈 업쇼의 음성으로 들으실 텐데요. 함께하는 연주단체는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테오도라 1막 중에서 영원히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들 소프라노 돈 업쇼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한 단체는 윌리엄 크리스티가 지휘하는 계몽시대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18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카스파르 페르디난드 피셔의 건반 음악 준비했습니다. 피셔가 1738년경 발표한 음악의 파르나수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예술과 학문을 관장하는 9명의 뮤즈들의 이름을 딴 총 9개의 건반 모음곡을 묶은 작품집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9번째 모음곡 뮤즈 우라니 중에서 토카타, 리고동 투불, 미뉴엣 일과이, 그리고 파사칼리아 들으실 텐데요. 릭 보세주르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18세기 독일 음악가 요한 카스파르 페르디난드 피셔의 작품집 음악의 파르나수스에 들어있는 모음곡 9번 뮤즈 우라니 중에서 토카타, 리고동 투불, 미뉴엣 일과일 그리고 파사칼리아 감상하셨습니다. 합시코드 연주에는 릭 보세주르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바흐가 비발디의 협주곡 작품 7회오 위대한 무구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오르간 협주곡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594번입니다. 빠르기 지시 없는 1악장, 2악장 레스타티보 아다지오, 마지막 3악장 알레그로까지 앙드레 이즈와르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비발디의 협주곡 작품 7회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오르간 협주곡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594를 앙드레 이즈와르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마렉마레의 아라베스크입니다. 조르디 사발의 베이스비올, 피에르 앙타이의 합시코드, 롤프 리슬레반트의 테오르보 연주입니다.

베이스 비율 연주에는 주르디 사발, 합시코드 연주에는 피에라 앙타이, 테우르보 연주에는 롤프 리슬레번트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니 비버의 파사칼리아 G단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앤드루 맨즈의 바이올린 연주로 감상하시죠.

바이올리니스트 앤드류 맨즈의 연주로 하이네 비버의 파사칼리아 G단조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장필립 라모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다르다 누스의 모음곡 중에서 텅브랭 1과 2를 진나문이 지휘하는 타페아 뮤직 바르크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장필리나무의 다르다 누스 모음곡 중에서 텅브랭 1과 2, 진나문이 지휘하는 타펠문스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식 커피를 가리키는 아메리카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주둔한 미군이 에스프레소를 물에 타 마시는 것에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죠. 마키아토는 이탈리아어로 얼룩진이란 뜻이고요. 카푸치노는 이탈리아 카푸친 수도의 수도사의 복장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일요일 휴일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음악 용어 알레그로, 빠르게라는 뜻의 템포 지시어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탈리아어 단어의 뜻처럼 기쁘다는 말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의 희극 오페라 리타엔 테너 아리아가 한 곡 나옵니다. 알레그로 이오손, 나는 즐거워 라는 노래입니다. 남자 주인공 베페는 사납고 괴팍한 아내 리타에게 꼼짝 못하는 공처갑니다.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리타의 전 남편이 살아 돌아오자 자신은 구박과 잔소리뿐이던 무시무시한 결혼 생활에서 이제 벗어난다며 기쁨에 겨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알레그로 이오손, 아 나는 이제 자유라네, 새처럼 기쁘다네. 7월의 첫 일요일입니다. 노래처럼 나는 기쁘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니셰티 오페라 리타 중에서 나는 즐거워 알레그로 요손이었습니다. 테너 후안 디에고 플로레스의 음성이었습니다. 리카르도 프리츠가 지휘한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참 기분 좋은 노래였습니다. 알레그로. 메트로놈 120 정도의 빠른 템포를 뜻하는데 이탈리아어 단어의 이 원래 뜻처럼 기쁘고 유쾌한 그런 분위기를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거슌의 곡들을 밥 지머만이 엮어서 편곡한 곡입니다. Fantasy in Seven Colors. 메스코 에슈케나지의 바이올린과 루드밀 안겔로프 피아노 외에 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한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거슈네 곡을 밥 지모만이 엮어서 편곡했습니다. 판타지 인 세븐 컬러스, 베스코 에스퀘나지의 바이올린과 루드밀 안겔로프의 피아노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한 곡입니다. 이어서 에밀 폰 자우어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에서 3악장 카바티나, 라르게토, 아모로소, 사랑스럽게 4악장 론도, 템프 주스토,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와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한 버밍엄시 교향악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에밀 폰자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에서 3악장 카바티나, 라르게 다모로소, 4악장 론도, 템프 주스토,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로렌스 포스터가 지휘한 버밍엄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시원한 피겨 음악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03년 미국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다섯 번째 우승을 거머쥔 미셸 콴의 이야기 찾아보겠습니다. 미셸 콴이 고른 음악, 아랑휘스 협주곡, 이 곡도 듣겠습니다. 잠시 뒤 8시경 음악이 머무는 곳과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일번호 331 중에서 1악장 주제와 변주, 안단테 그라치오소,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 쪽 쾌일번호 331 중에서 1악장 주제와 변주 안단테 그라치오소 모레이 페라이어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식빵 두 쪽을 버터에 굽고 달걀 프라이, 치즈 함박 스테이크 한 장, 양상추 샐러드, 그리고 뜨거운 커피 한 잔. 제가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와, 너무 맛있겠습니다. 거기에 출발의 FM과 함께 끼워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지금 들으시는 곡이 그 타펠 뮤직, 테이블 뮤직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들을 곡은 그 아리아인데요. 이 곡 어울릴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이중창 파리를 떠나 마리지 오카라 노이 라슈라모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 테너 롤란도 비아손의 음성 카를로 리츠가 지휘한 빈 국립오페라 합창단과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두 곡 모두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아리아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가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파펜세로 술라리도라테, 주세페 스노폴리가 지휘한 베를린 도이치 오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고요. 앞서선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이중창 파리를 떠나, 파리지 오카라 노이라 슈라모,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 테너 로란도 비아손 음성이었습니다. 카를로 리치가 지휘한 휘인 국립오페라 합창단과 휘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7403 쓰는 분입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들으면서 느긋하게 잠에 취해 있으니 행복합니다. 주말 중에 하루는 꼭 근무를 해야 하는데 어제 출근이어서 오늘 쉬고, 주말이어서 아이 등원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드려요. 가족 모두가 여유로울 수 있는 날이 마침 생일이어서 배로 행복합니다. 이 소소함에서 오는 행복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네요. 기분 좋은 클래식도 한 스푼 얹습니다. 저희가 그 행복에 좋은 양념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오늘 진짜 좋으시겠습니다. 더 행복한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 G장조 작품으로 16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이 곡도 아주 훌륭한 클래식 한 스푼이 되겠습니다. 다크 옌센의 바순과 레오나르도 호칸손 피아노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 G장조 작품으로 16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레토 모데라토 따그얀센의 바순과 레오나르도 호칸손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더운 여름 시원한 피겨 음악으로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2003년 3월 미국 워싱턴 DC의 MCI 센터, 지금의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엔 이미 세계선수권 우승을 4차례나 한, 그래서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서는 미국의 피겨 여왕 미셸 콴이 출전했습니다. 미셸 콴은 유독 올림픽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3살의 예비 선수로 첫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빙판 위에서 연기를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고, 1998년 17살에 나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선 은메달,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선 좀처럼 하지 않던 실수로 동메달을 땄습니다. 반면 세계선수권 대회에선 1996년 15살에 처음 우승한 뒤 1998년과 2000년, 2001년까지 4차례나 우승했습니다. 이제 미셸 콴의 나이는 22살, 다음에 열릴 동계올림픽 출전을 기대하긴 어려웠고, 아마도 마지막이 될 2003년 세계선수권 대회에 피겨 팬들의 관심이 모였습니다. 미셸 콴이 프리 종목에서 선택한 음악은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겐 토요 명화, 이 시그널 음악으로 기억되는 곡이죠. 잉글리시 호른의 아련한 음색으로 시작해서 기타가 아름답고 처연한 선율을 들려주는 명곡입니다. 미셸 콴은 이 음악에 맞춰 연기한 프리 종목에서 모든 점프와 기술, 안무, 스텝을 무결점으로 성공했습니다. 연기를 마친 그녀 얼굴엔 만족의 미소와 눈물이 번졌고, 숨죽이던 관중도 크게 환호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점수로 다섯 번째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2003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섯 번째 우승을 거머쥔 피겨스케이터 미셸 콴의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로드리고의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랑후에스 협주곡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멜로시 카라달리치의 기타와 야링 네제스의 괴잉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현직 스포츠 기자이기도 한 작가 한성윤의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셸 콰는 뒤에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몇 번 더 우승했지만 세계선수권 대회에선 3위, 4위를 했고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다가 부상으로 기권했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피겨의 여왕 미셸 콰한 최고의 연기로 기억되는 시원한 피겨스케이팅 음악으로 함께했습니다. 앤디 퍼셀의 샤콘드 G단조, 트레버 피녹의 합시코드와 그가 지휘한 잉글리시 콘서트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헨리 퍼셀의 샤콘드 G단조, 트레버 피노옥의 하프시코드와 그가 지휘한 The English Concert 연주였고요. 지금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1 중에서 1악장 아다지오, 제임스 NS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었습니다. 3-8 하나 쓰는 분입니다. 클래식 초보자입니다. 바흐의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바흐 음악 좀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 작품 번호 70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에콘 모토, 보로딘 현악 4중 주단과 유리 바슈메티의 비올라, 나탈리아 구츠만 첼로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플로렌스의 추억 작품으로 70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에콘모토 브로딘 현악 4중주단과 유리바 슈메트의 비올라 나탈리아 구트만 첼로 연주였습니다. 6438 쓰는 분입니다. 대전 가는 고속버스 아닙니다. 해보고 싶었어요. 이동하면서 어디 어디라고 사연 보내는 것.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어서 고맙다고 6438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6438 쓰는 분께서 어깨 대주셔서 저희 출발 FM과 함께가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끝곡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으로 67 중에서 2악장 안다데 콘모토 야판 찌베데니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7월 5일 일요일 아침 출발 FM과 함께 마칩니다.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세수할 때 어떤 온도로 세수하세요? 어떤 이들은 미지근한 물, 또 어떤 이들은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차가운 물 사용하시죠? 물의 온도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면서요? 10도에서 15도 정도 아주 차가운 물은 피부에 긴장감, 탄력을 주고 15도에서 21도 미지근한 물, 노폐물 제거하는 세정 효과에 좋고 21도에서 35도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더운 여름 무조건 찬물 찾기보다는 피부 상태에 따라